땀 나하라 울라 콩아 구워 우푼 그라이버 우풀랄라 떠버기 왕래 싱우히부와 허용기리라인타 싱우버 코임라이마야마 토록범마팜 람렐레이 하우싱두다 싱우히부와 허용기라인타 마람카이 아유 긴다 니리앙은 바이아오 싱쿵 까이버디 시라디 싱엔까리 시라 꼬미사 까이네 까이버기 숨하이다 싱오이부와 바람기엔니 파이자오바 마린길 숨우 파이님바 앙앙미엔디 까사엔 아무부엔디 로이몸 파고 먹다구엔

的农民参加不能报答言这我一般人们真可以帮不买一大会偷拉到几片来的拉到要我里到他经过一年的里里来我们能不不哎呦给让我唱了你来的嘎巴唱了你们怎么对的地马上我给你拍照吧马里马里大巴的的列别的吧就没有没有买给我里的小浪啊고마운 마리엠도 코로 코로 코리 자랑 음으로 응시 외도 내디

0: 이게 아저래.
1: 예, 다가서리 다가서리 너나 바저나 수르다나 작비 그래. 아이디 다부 다저르 덤녀 두고 이제 제양 해미랑 그래 농아 이제 그래 다가서리.

0: 생일님한테 하이비고요.
1: 저희 미국 웨이 가는 공장들이
0: 아직 제 라이트 비리브라 가리 콜레드 당겸다 하이비고
1: 이제 클래스 11 먹던 타도가 피사 레저
0: 마카 당겨는 칸비드라바 마카 당도라 가리 아살레 위리기 이제
1: 마카 제 담다다 비다 이나 차르베 피제 마이포나 차라 다르게 칸
0: 뭐이 샤기 와간 이게 최동안 뭐 그냥 레나 번가 되는 거 줄까 이디 피디까지 비는 잡이지
1: 라니 내는 사자이지
0: 라니 비네 마마만 냠당 바 거점 미칠 장바 이게 레벨 함장 바 비만 걸리면 냠당에 다제 거의 세이 니 강대가는 데렌 마삼도 톡비 톡 보야 가드람 디위치
1: 분시기 안간바 누시라바 라르 이마탐도 아무판나
0: 아 이제 이때는 아마 우비버시 있잖아 지금 이제 거의 하라고 저희 다가세리 마카타르보다 이나 너무 붕다 이나 엄마 정내지 아까스바니기 프로그램 시 암나 타와요나 따져봐 아두고 뭐 이나 어머니 아 민내 밤 항제

하이네르브니 미오이버기 맛복디 쿠바쿠남니 아묵 깍바 아묵 녹바 힝바 시바 아와바 누가이바 다이방길리쩨니 아묵 땅복바 미오이 맛복니 아이쿠에마셀 아마가마가 하라우나 분나녹미나시 마탕담 쿠돌 담자리 미스터 망알 하리바 펠마시데기 라슬랑범 아마송 수스미타게 분바콘젤다 오짓 바부닝 타우삼나 세랭바 로이나나 리듬 티암나 세랑바이세 쿠돌 담자리 다미나시

말레임기 무슨 코딩 챗르르바수 이사기 이움헥 요바다 파우르바 이텔라시디 가나다 하이드르바수 이타나텔레이바다 아와바 카우나리바니 징나벨레이테나 아와바 타나리바니 앙악바니 이사기 이움달레레 아타팔람담다 챗닝바 탑레람담 요라가나 이사기 상가이부 이사기 람담부닝싱바 낙트라네 에코이 아카시바니 움팔기 산독차리바 타우람 타비리바싱수 소이데나 파우비람가니 하이바시 타제 마탕담 쿠달 탐제리 아힝바 푸라 펠마세기 Now boy amasung dinies ke apun ba khonjelda Birendra Salam na sairing ba oinam git na sairang ba isai.

0: CJ기네요.
1: 에헤.
0: 지금 아들이 지금 자꾸도.
1: 매담 CJ기.
0: 대형과 아들이 사장 모두가 나가오해.
1: 에헤. 이사이도 강변이나 할피땅 독비라가디 얌농아이지가니.
0: 내가 온기 시간 끝났다 이거 아이는 땅들.
1: 아직 답이를 물어봐주나.
0: 내가.
1: 넷박스 같은 거 응아이 더 말이. 아돔나 칸비리바 에제 마이스나마마 디술마게 뿐바 컨젤다 달람구루 마이움나 사이랑바 아마디 레짓 리스람나 나피가니 레짓 리스람나 사이랑바 아돔기 이사야시 구돌 담자라게 담이나르시

0: 남담담 허우에 딘다 보도입니다.
1: 링 드러벌란 하바시기
0: 아우
1: 낙비가니 이사야시 구돌담 자방금 노이도리 아토파 이사야
0: 마탄 왕왕 무기
1: 아하
0: 와이블라시니 사파
1: 아하
0: 빨리
1: 하이비요
0: 낙폭비네
1: 아하 레이랑 사디
0: 레이랑 꾸이려 펑더바 아하 아니 훔치질 해보고
1: 낭시 애기 한에 또 버스 오이가 되라
0: 아, 딸이. 마땅가야 까이나도 비기뜸 떠오릅니다. 아니, 너희 딸들 얘기입니다, 아들이.
1: 인생범 빌라스니 데비나 삭바 레하우타범 샴순들 삶은 사이링바 아두가 아하이범 샴싱나 사랑바 이사이시니 동기세 구돌 담자라게 왕마 왕마 하이바 필마시다기 인생범 빌라스니 데비 마삼나 사이삭리바 아두가 레하우타범 샴순들 삶은 사이랑바 Happy Ganesh Day, Aduga, Ahibam Shyam Singh, Nasirang Bisay, Kudol Tam Charitamina Si.

마탕덤 구덜덤절이 어묵다 아니 하리바 펌마시다기 소리센점기 관절다 로미 메이테인의 세령바 아메디 소리센점 마사막나 세령바이세이

0: 진신아.
1: 낙비가니 해 이마.
0: 이마.
1: 이바이 뽀뽀로운 싱반도나 사크라바 베스마에게 왔었가 두당다리 본시숲방 악방한 마바울 비나비라모 개드레마사하게 왔었 악방한 마타우나 두당다리 가향미가 눈에 해 이마 세자
0: 벨레 이마게 왔었 젤라바 이사하게 닝자바도 막 방톡방암자로 아두보 비유 낭게 아야와 마땅디 이마기 아닌바시다 이사기 와색수 까이드나바 이마기 밤자바시수 통나나바 와팜마시다 와레 와타나가다바디 나학다니 낭디 아마땅아이르바 우리엡니 꾸루기 윤팜시다
1: 딱비요 이마나 싸다 이마는 론톱나나 탐미리바 타모이농기 와헤이뽀는막 피가우 샤나야자리 나싸 베스마이학나
0: 나 바봉 산타누기 오이자바금 낭나 따트파드라바 이리 라이오이크라바 나나오 아니에도 낫다바 이마기 비북농다기 깬키바 이리가마술라 이리네 이마기 붕어
1: 거리하이바 이마 비북농기 아토파 이리가마 나사이붕어 시트랑가다 아무디 비시트 빌자니 낫다바 비북농기나 사무술라 이리하이바 딱비로 이마나 싸다 석학나드리바나 싸두기야 생각버리소
0: 하둥아이 남아이나 히란비 오이링아이 방자키 파라샤르무니기 마팜다기 크리스나다이파얀 까와 이파리야마
1: 크리스나다이파얀
0: 마부디마로우싱기 예행도나 콰이나 마부캉나리 베드비아사이나
1: 그리 베드비아사이바 오 코일린 상기 말이나 이마 시작에 빼볼까 마음은에 매드 비아스까 그야도 나 삼나람 라바
0: 마가도 이마기 디 한번 아우펌니네 이마기 비스마
1: 오 그야도 라이벅 퍼크라바 록싱 서버 마하까 꾸루사가 이거 나 삼나자바 그야도 라이벅 퍼크라바
0: 따로 이마기 대바벌다
1: 딱 비어해 이마
0: 야다바타우라누 와팜시마디 니라게 이마나 크리스나 다이파얀 이사베다비아스키 마팜다기 꾸루기마루 아팅바 힝기 뽕팜다 홀라사누 꾸루기마 우승길라우팜다 사가예스기 팜발라세 악나나바
1: 와팜마드막나야 탕니 하이날라우라게 이마 꾸루기 팜발 악나나바 사가이게 싸다나우다 산독나바 이 머리에게 마루도 혼나나보기도 막 나야 당세 입꼭 턱다 합사르반 이마
0: 이마게 비스마
1: 이마
2: 마세 사가이여 쓰기 마이 호론다길라 이럭라바 짠나비니 사가이기 뽁렌 뽁뽁 오이리바 마부도 보롯 꼬우버닝 토우르수 복번이 석군 따라나 비스와미트라기 라이닝 가이한 크라비 라이라이 빡기자고이 사비 메나까노 훈독람비 석군 따라나 마땀기 콩레이 똥인나 베드비아스키 토자알 팡자두나 암비까나 마자이붕어 디트라스타 팡자기 마나오이베 맘바리까기 마땀박다 빤두부 빰바 팡자기 아두부 타이방 마포기 토잘 마풍 파키드라 말레 마칠 마나우 아니도 고루기 팜발 까바다 아왓바 아마맘 라이바 미라이 톡 팟다바닝 토 마짱 악다 오이크레 마야몽 딧드라스타기나 우나나바기 빵은 와리 마나우 이붕어 빤두 손남 나담미 마이바 마이비나 마학 마밋다 마사 우나바 빵글 라이테 하이 마름 싱어 실레이바나 수탕예이는 꾸루기 밤말르닝 토이호우나바 사다 나우다 코리리상 뜻키바 야바기 미빠이바 뽁나람비 미빠이바도 막꼽나나바 마땀 카라기 똥다 바라선 무니는 아파바기 닝올 세이타바티다 피나키바 크리스나 다이파이엔 무니라이닝마도 마마기 아탕악도나 아무카수 한나 이삐바 락가다우리 마모 이베마 암비카기 레이마콘다
3: 안가나

0: 누나 짝짝하게 이 밤람담 오이리바 이 콩강 아도다
1: 이마오베마
2: 안나 대나테 이나오베마 난김에 땀 범다혼 기바마루 어두디 렘나 망한 바 야바마루 나떼 고이나오베마
0: 렘 항뿡기 반동 오이드나수 시내 사람가니 사라세 닝토 꼴라시다
1: 마이마렘비
0: 나이 탕오이나 호자락라비 이쁜 시시당 난 톡자키가니 나이 누비 하이바 민가 오드다기
1: 나 꿈나 다 수두나 다이방 미값 나디 파오바 나 네메기 새가 아드 땅드나 나닝 땀날레이자코
0: 이마시자
1: 아둠아둠 오이드나수 닝 타우권기 와토 오이바나 따나팜 토 이와롤라세 나 따이붕오 비스마가
0: 이마시제베나
2: 닝 타우세인바 싱다 타자키게 이마시제기나 야탐
1: 라이마렘비
2: 이마시제베마
1: 닝 타우권기 아루원바 와 따나팜 까따나 콩살라시
2: 이마시제베마
0: 그 아들 닝바 통짜라바 봉자하시다기 난 톡라가니 미나이 나이 탕기 요린 내겁시다기 꼭라가니 나이 누비기 민고 미컵 코딩 토갈리아 탕아이드나 리엔바 아파 아픈나바 크로우 탕바뿐 심마 힝가도 내겁시다기 로이크라간 이닝 이카땀나 까나아기 숨이 카본다바 뿐 심마 힝가마 팡라간 헤닝 땀바 낭세 까야하다마 야이깐 크라바 헤뿐시 낭수 까야하다마 하울라이 크라바 해 딸방 콩짓 낭세 까야하다 넣크라바
2: 이따 비에마
0: 이따 낭부농 시비
2: 닝 테메 비에마
3: 학직 따비리 라디오 릴라 닝 테메 비 안가나 릴라 산업이 키바나 랑메동 드라마틱 유니언 Thawram Sanduk Tuna Tanjari Basi Agaspani Falgi Sangai Channel Dagini Hauzik Manipuri Matam Shai Mamuk Lantuk Chari Tanjagadori Ba Isayasi Sanglakpam Achau Sharmagi Mayekta Laishram Mimana Sakpa Manipuri Matam Shaini

나한즈크리바 이사이시 야이비타와이 필마시데기 에제 메시남나 사파니 사이링바 데비타 오리카 하이범 사이랑바나 토니 하이범 마탕아시디 야이마란 필마데기 보니아마마디 수스미타 아니 푸나스미나베이 사이마무 난톡저리 이사이시기 사이링바 로미메이테이 사이랑바 소리 센점

오늘 마니뿌리 필미세이 람다마시기 누피오 이비생나 아이코이기 스튜디오기 넘버 879-880-3293다 골도 비락두나 코이다비바 마니뿌리 필미세이 간비락바야가니 넘버 아무땅가 하나닝 싱저기 879-880-3293

0: 시 일렉렉.
1: 에 한가봐.
2: 아이 아이.
1: 시다 하가마빠
3: 막통하이봐
1: 괴무 광쟁봐 나스 꾸이로이 나 사사가라도 띠에까다봐
4: 시영하지 그래
1: 왕님아 괴무 나 이쁘신만 남자봐 나 꾸안들리 허리부링 타오나 나 아프시잖아로이도
4: 시아시아
1: 묵시다 하인 코이 라바 아빵
4: 시영하지 시전에 따리 막이 릴라따몬질레 이더만이 이리마시 쇼블록 쇼블록봐 쇼블록박도
1: 잘라 예빠이시노 괴무 본신마 빤 파링하이 띠펄 꼬이브니 묵시노 불신은 야생나라봐 빵근은 마이엔 따라라고 맞담다 마루 티브 와버니 동네방 아들 농시벅이 맘말렸대 농시벅이 라이브드 팡로이 샤나이 빠들어라 하빠 마수 시행다봐 농시벅이 이럴 거야나 탄우범 미쿱다 후원 비와리 거야나 마이엔 길로이나 시골 사이트기 북해이시오니 에 괴무 나라 없으면 샤이쇼우 에이지는 닭이 하가마빤 낙아니 무도 터모일라 까들고도 탐내그노 이 카이비기 바텀 너트리 하가마빤 오이나보다 빡세들의 괴물 아바 한우바
4: 그래 야가 이원씨 릴라타 미니 하르크도니요 이리고 품 너트리 마디 릴라타 문질레 정말
1: 나 호이 아니 나 로리비도 아이디 라 아니 나 로이 우이
3: 그럼 말해 임마
2: 에이 뭐 지금 아니 난까다 난까다 이거
1: 다 싸워
2: 난까다 이거 이리 와봐
1: 에이
2: 뭐 지금 아니 뭐
1: 지금 이때봐
2: 이때봐
1: 이때봐
2: 이때봐
1: 그래도 한가 필요한.
3: 이때리고
1: 이때리. 이때 왜고
2: 이때? 이때 왜고 이때? 에이, 나 고락. 낭떠 시켜줘.
1: 들어오게.
2: 낭떠 우리 시간이 나와봐.
1: 니가 아담리게 들어오게.
2: 낭 아이나 레이브마 펌 내놨다. 니 낭리리 아담무지 나 이따 와봐. 낭리리 아담무지.
1: 강해 아이 강해 아이 강해. 나 그 애니기 머리세. 아 새끼는 와루와 로망이네. 로망스니.
2: 뭐 시간이요?
1: 강한 미국다 그럼 이 박들 시기도 못 받는데 이 하이브 남들.
2: 낭나 베링트링가는 낭나 릴라타미시부 아이네리 모범나타리는 릴라타폼레이트라바 시드나트리는 릴라타폼레이트브라바
1: 다송니네이가이세
2: 그러잉가이바
1: 어때 아이네 릴라타폼사 가즈가달라타토 이 시즈훈타토 하리용으로 와가무 소리지용네 다송노로 마스터리 마룸카리지노바
2: 에이 낭세이자라가니 정우 얌투르정
1: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2: 마니 아이 이볼 어 거리 잡히겠다 봐
5: 아 그러네 아이 저는 거 버림 사가 돌아이 봐 아도기네 범 되는 남부나 볼라이시
2: 에 아도 예나나 비리로 이니 엘레님 따
5: 아 야레 아 그러네 버림 사가 돌아이 내도기네 라이시 난
2: 그럼 뭐 와리 거리
5: 아 거기 마삭 통바 한칭나 남부 거로 좋아해 봐 아도기네 남 범 되는 남부나 볼라이시
2: 할레디 까나
5: 아 거기 마삭 통바 한나이베디 마삭 통 파티 기루 칭바 파티 게 한
2: 파티 기루 칭바
5: 응
2: Karma Party lu singba.
5: United People's Party.
2: United People's Party.
5: Kangra.
2: Adui party tu de kai dong ai pok.
5: Ai. Nangi wa do mai ro kra hanji le ma le ni bunga. Ayo chana ga do wari yam le chase.
2: Na ti. Maram du bo ai khasi da khangja ba yaro.
5: Maram mara yam thingaro. Bhajana chala ga ne a da chala loima khang ba ga ne. Bhajana ai de chase. Yam du na chase.
2: Na ti ai ne hai jari ne maram du khitang di tak pi yo ai chala bu chase ga hai ba.
5: Ai khogi ma thak thong ba. हाय बदी मथा तो पार्टी हन पार्टी की लुचिंग मगा नंगा सेंगदो न दबया दबे आम लुगो फॉर्म खले बको अदुगिनी सासे
2: अदु चलग वरी सासे बदी मरम नु खितंग दी ताक पियो हाय बा
5: हम हंग रे ने छे लिखला खंग ब्रो
2: लिखला होय खंग जे
5: लिखला की मरम ने
2: लिखला की मरम ता
5: एवी पार्टी की लुचिंग मा पार्टी की अहन गा लिखला गा थमो योय बा अचे प्रमरी लेने बा आई मीन लव अपीयर्स लुसिने बा अदु मफम मदी मतम ने यार तबदगे एकी पार्टी की लुचिंग मदसो लिखला दगे या भलोरगा यम थादो दु चरपता रपा कुइरे प्रजा मियम की सेवा तोरी नेने चिनुंग मनु दु पुंछि देले सि याम ठीक कुइरे जाने अदु बहुजी मथे में सखलक परिना एकनो चिनुंग मनु दु जंगन न यार तो लाइर गसो याम तोइना लिखला आम दु की पार्टी की लुचिंग बा ना कोंग ताबी की मते ना हाय दे आई मीन मोबाइल फोन दे याम तोइना पाव फोन ए मसिद जनतना लिखला आ कोई पार्टी सिगे अफोंग मनु पिलान मियम ने चादा बतौ से
2: लिखला बो नखोय की अफोंग बोला मिने
5: बा
2: वफम दोगी वरदी आई इसे सबंग अमजर रोई वारो बिनो
5: सत्तबे रोई फजना आई दे जासे
2: आई इसे सरो
5: फजना आई दे जासिदा
2: वारो बिनो इसे सरो
5: हाय चके में सरो ब्रा
2: या तो माई तो बिनो दा
5: सी खुला सी मिला थोला से न्याबने याम तो जासे
2: यारे यारे हफसन बियो नो मुईदो हफसन बियो आई कोई लमदम से नो मई रुनो वाई जारे जाने आई कोई लमदम सी दनी ने नो मई शे कोई जुम उरक पदा पोलाओ बिदो उखला यारे हफसन बियो यारे
5: 농매이 기름이나 두디 난 군함 지로 이제 쎄 나오라.
2: 그이노 인상나 빌로이 니엘레네. 양원 다 그러잖니 쟤.
5: 아이, 난 인상나 빌네 빌네 다 보게임 건데. 양두 자세 보자나 와이 자세.
2: 아이 자빵 엄저래 와라고 빌노.
5: 나는 한이 못 보는 한도 살아 아이비 아니 자세 해버네.
2: 아이 자세로.
5: 난처럼 뭐 반드 가일레 시는 것도.
2: 아이 자세로 쇼비.
5: 자로.
2: 아이 자세로.
5: 자로 애들 다 되는 나 파이건 후동 다르지. 짧게 뭐 자로 간다. 자로. 나 양딩이네.
2: 나 안 기벌레. 야이 잡이.
5: 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탈로
1: 미선 파자카야드 상마이 마이 상창도나 사이 싱자바 루카악 자바 깜부르 세노 쿠물 하이
2: 아이 뭐 또 그러고 호르노 아니야 아무튼 시기나기 도리 뭐냐 와 범네 따로 이들아 이미 바자나 기안타나 와라 와티 가도 기시야 해봐 바자나 흥문에 이봉아 바자나 그 고문이 좀 봐
5: 아니 이제 세 번째
2: 얌리네
1: 아니 이제 세 번째 아이 또 라우 이봉아 이봉아 이봉아 세 얌시형 쿠물꼬나 나 얌시형 쿠물나 마마는 동바문 마사바 방도문 마카이 싱도 만다 마니푸르 파자기도부터 먹고도 콜라이 빠들 날호르바 싱시 나 코이네 뭉사 튀는부 혼나바 강부르 쉐노 쿠무샤 쉐노 쿠무 쉐노 쿠무
2: 짜이 뭐 엄등 아이 코이는 거 아 뭐도 뭐 엄등 아이 코이 엄등다 우르로 시로 나로시 이 코니 진짜 뭐 이들어 아야도 셔구시 많이 동시
1: 다소
2: 아이 빠르단 따오게 거
1: 다소
2: 레카이 강등에다 이모아 낭 레카이 따라디야 와 범로 따니 밥 따브라 아이 प्रधान करुगे नंग प्रधान की मांगदा नंग असिलाइशे बुंगा सुक्ता तारीख असुक्ता आई कोइदा नमई पारगा लीला की मरमदे लालो वो साजनर के लामी हैबसे नंग प्रधान की मांगो सोइतो बुंगुंगदरा
1: यादि
2: आई आई प्रधान आई
1: सोइतो
2: से इम ने पुछला थोनो जला थमोमो आई प्रधान करुगे लोन
1: तो तो गई घूमे
2: दे दे पुछला
1: तो तो गई घूमे
2: करिनो हायो बा
1: हे लीला से पता मानो मुई खुदा थिंग लादि माई तो बा
2: 아스바시
6: 레모 따라 던져 해누 강에 넘어럼 도메스 에이 너는 나 회피 먹을 아프러네
7: 라피니 그가
6: 어 그다 이제 토크로 자르면 되는 뭐
8: 다서
6: 하이
8: 다서 그냥 그렇게 할라 봐
6: 여 보다 아니다
8: 어
6: 난 네가 다 이제 도리 봐
8: 그치 사디다 이몽도 좀 내기
6: 아니 난 내가 우도 우도다 로메스다 너 아프러나 항우리니네
8: 어 아니 하이 보도 내려 보다
6: 아 내려 내려 영웅 영웅
8: 그다
6: 아 쉬어 좀 뭐 비용 오네
8: 아니마 시디안 파서 이다죠
6: 밤을 가네
8: 밤이 다서
6: 어 네마
8: 그야게
6: 나 시야이 우나 바카나 하나 라미
8: 나 시디 아코 윤다 가남 람디네 다자
6: 가남 틀람디야
8: 호이
6: 영호이 이분 와이게
8: 그이와노 다자
6: 아이디 이카에 끼와 몰라나 로옹요 팜도 이본도 혹도 오브니 마르스 하라 하라 오야레
8: 다자
6: 아드보 하이나리 와 팜시 나 시기 군아야실에 입은 미호식네디 타진 인가이 외더버 워펌 바르키 머펌키 하다디 사니 아도 부와 코이기름다 마시다디 사나티 베마 이파 아니두너네 아이 코이부 미염음 오이노 호나럭바다 농아 야이 퍼벅게 야기 통균들 랩두나 마사마사기 후망이 볼라메 아이 인가 시기 독다르 모이래다나
8: 다사
6: 확실로 신다 아이기 펌펌 마무주 펑자리 아이기 본시야 시 오이노 호나럭바다 레이키드바 이파 아니드나 아두기 마티 와비라메
8: 다사
6: 이파 아니도 응아시 슈라이람 렌다 쿠징 팔로이나 묵시나 나자키 이응오네 이파 아니게 마사 마사기 이네 묵 오르가네 화석시 묵기라메
8: 화석시
6: 제 이응오
8: 그다
6: 마카르 사히도 우리바세 이파 아니도기 쿠네 이름메
8: 다사
6: 센타락 바타이봉 군시 시엘럭다 nungsi sana na kongam dana lehong nagi damag ningon piba thazen aduna nungsi parer selal si haduna ipuha ane gitu gimak kuna masa masa ini sahi toram ni
8: tazo
6: ipuha ane duga thangsi masa awal bokoi in mangam gudra ngamlo idra hai ba arep wapa mama ayi ngasih mundangi na pandai kanggo pame
8: tazo
6: ayi dina lay kidra ba imai pabo lay moni kanjaba bisham ni lay kidra ba imai pabo salam ba pako mangjira mamalang mangphaung nan gada bdine ibolamadi nang ni ayi ulera iram li wasak ji esina nang ipun sida macha langa da boira gadi wasak ji ese kasuna ti aina khanto pasi ayi
8: tazo
6: ipa ani lay kidre ayi khoi hingli Asyibaga sengba karishu marilai nati hainu khantok pasiyo. Adi woi bema. Tabung da taadun leiram lewa yana siye siye. Tengnaru wa mikupta. Ayi kangong nar chuchungki. Numito. Ibung nga shishu nikshengi. Kumzaha magi ningon sakobu numini. Ibo nu poko babana. Masana pa ibo tu humananganda puoraga. Masana pa hal ibo hanmu namakuna samlaga. Ayi kwa ike tungana sanglak pada. Baba ni cie thuk tinoi. Ibu ni pukul baba nai. Maro, siapa sih cie ningon sakau baca ningi hari. Mama leh terus sakau bina baca nasul leh teri. Nangi baba nong thone sakau beri ayatu na. Siapa sih cie nangi na nak tu poruk ni ayam.
8: Tazo,
6: numito. Aku cuci baba ada ningon sakau baca ningi ayatu ningai torami. Mama ubi ke ana masa sih mama ang tuh. Masuk ke ana tillo bihi angai ini paman numi ayatu na. Imana na unu untuk piram lewa, ayi koi ge mal lewa sakku malu sak cami nak kibatoh. Nang dia ngangu minu singgam lalu itu, ibung dia ngasih suni singgu nanti. Ngasih dia nuksi lewa marup ani dulu selama paku, mangjer lewa malam. Miram leh endale ori bama sahai koi ne puhu bagi mata muere ne lera. Ayi ne ibon ge mafam degi dia singgu paku madu pange. Ayi neng ayer bati, nang ina mafam degi dia singgu paku madu bati. Ibuhan yang paham dekati asyik upah paham dah ukami. Hayun hayun. Isa nak kari kaliba. Karin tak kaluno. Masih di ningol lebih nak kau ikhun asani. Hayu hayu. Isa nak kari kali.
8: Tasa. Laki draba. Ahlan dia tangdo. Nasulaina. Soi dengan pantok saya ni tasa.
6: Ibu nungai. Ibu mau hanya ngai lagi tanah pelai.
8: Aduh tasa. Masih di, tazau ni yumas dah laga. Ibema, yumas dah kena-kena lagla mihai dun hangbi. Aina hiyang yumas itu haduk tu nasak kerba matung tadi. Nang kena dah hangduinu tazau. Nang kena dah hangduinu.
6: Bema, masih di pun sigi kongset ni. Yang oi, ningon di ma paham lantam da pun silo yuhai na tam lantam ni. Bema, kap kono. Ibu nangin anak ta, tatan lakani.
8: Tazo.
6: Ngasih ayah ini hingi bese, nangin dah makten ini. Aduh bone, ima abu di kau kono. Ipa abu su matam puna makten ishingo. Mama aga masa aga dine. Karena mama matam disukai nama ngamloi. Hai, Bema. Lera. Hai, nang ke dora. Nang kau dorongi, lola.
8: Iku ngau.
6: Ibu muda botah seru lola. Tamsor. Lola, tuh ni nampak. Tamsor.
7: Lola,
9: nang, ini hai bawa taruh hai bra. Taruh hai ni kelab bra, kumu.
8: Nang na ibu wada, ini nong mata ya kita bayau bra.
9: Ya kita bayau kiti, tak kita bayau mesti yau kiti. Aduh munga siri nang, taruh hai nali apa bra.
8: Na aku sih nabe tamoi, ini kange. Nang na ibu nungsi, ini sih nang nungsi je.
9: Aisyu nang buta moi sih nungsi neri lah.
8: Pun sih keroy bihi tang pamyau pahuda, ini nado nungsi kigeni. Aidi mai pamasa kangja hujabini.

0: 이스 그나노 도리시보 이스 삭다아시가 이봉어 능부 마만기다무 빠기마자무자오네 따로 이스마삭아시가 누시바미가 하이빠가사이 도리싱 이스 이로이 뿜말리니 나무레로 뿜말라타나 제기 뿜어 누시바 제기 마이네 통리보링아시 이노 깐깔라르바쿠다두나 삐 라옹나무타 미카유 따스 깜다위 하이코다나
1: 네, 백토. 어, 말리나, 아두마 하이넘버도 좀래 하이레즈 탐재게, 거기 말없이, 얌나 톱톱아, 마디 숭소셔드나, 옷비라카니, 하이버기, 아샤아마 탐기버도.
2: 호이, 이반인 핵성, 오마탄도, 이반인 칼리시, 헛마티엘기, 라이, 라우버드부, 오이로, 아마부, 오이로, 얌나 퍼져버틸린, 아마 이반이나 타하바 팡아버니드나, 마카다라 포이나, 마르바니, 각수, 밤말레리, 마르바니자, 마시다 이반이, 한가간다, 가라마틸린도, 올라케 하이버도, 마심당가 항전시.
1: 마르바니, 녹미, 녹미가 타오라가, 와카지암농아이나, 레이버, 오이나, 우이에바, 아두마 아니 세 카이 카이 우피가 도노가 세 코기 타람 시다 하비돔 땅 탐비어 한마다 마르나 한
3: 아함바다 아이기 밍 마양남 밤 피너스 싱 아이 칵칭데기 니 에두가 마니푸르 유니버시티 오브 컬처 다 오망라이 디파멘트 하라오바다 아이 사트라미나 렉처브니 더 호제이나 토자가 도이버세 안플란디 오이레 바 좀 엑사이티드 오이스 마이네 에어 인 파나가라 피라가 코기 탤런 하나마 토보세 에도 아이기 세 서프라이즈 위너 좀 다일록 위너 다이 토자라 아게
1: 얌네 스누가이가 더 마말리 코데 베카
2: 호이 아두가 마르키 밍 땅 하비오
4: 아이기 밍나 토브라마니 시나 싱 에두가 아이 라이프나 왕고 이시기 문능 채널에바 고비타그램 데이네 아두가 에이 허지 허지 비 퍼스트 미스터 탐데리 아시제 타우디제 마가 이제 좀 아디 에이시 파미 바기 이마나 버저 좀 나팅고 농바 파기고이나 아두 모이 타우라게
1: 텔렌 하이버시 막타부 아코이기 탐나바 나이드르가소 쿠닥타 헥타마 푸토락 방감메 하이버드네 코이 마루 아니시나 하우제 탐비가 다브리메세
0: 산티에 산티
5: 카타우라케 아토 사크라파세타 야크라코 헥시보
0: 이스 ai na nang kaulak pa po kaya daw walang tuino ibi ma kundi sa siya kita wani
5: at yung pada satra o nagpaki kana tapalay pa niko
0: has has yaya pa ni santi pala iba ni si kuidi kuidi ko
5: at okay tao sa pano kasi sa nupaso am at pangti
0: hey may si kundi sa niya may video pa lang ni hay pani ato na nupa masakpan sa balay hay pani ba ato na amak kanji minang po
5: ay nakapato sumtoy ni mura karasi lay pa may ki ehaya impact kito ato ato nakantalo pian ni lepo pani ay tiyam song ni ta
0: DPDP maka si kalino ay kudom ni tapur
5: nangga matro ta sa ba kilai sondo para abo
0: is ibi ma kai ni ai kutte ne nu pa kai a ki anu kili si ibi ma nang kang abo
5: adu ti sala sidana
0: sala sidana
1: de vector adoma akoina ngasi akoi thoramasi mapamasi da pantok na bagida makta lak pasida be stora ga koi maru ani sina yam fazana mogi hai to sing to ba se ut pira kre
2: yam kana di thazaru da bani akoi gi live akashwani fal gi thomi sing ba uta pala kan da yam na khuda ta sagal laga nokning bami ko mukha o hen gi hev tare aduna ngasi akoi gi khongloi sing na lai ba sing si gi maru eri ba telen han thorum si matam sulu shala bani na ngasi gi matang swai da lo shila kan da ngasi leiba Manipur University of Culture gi umanglai harau bagi department asida leiba mahiroi singh si asikum tek telene amna leibam ka weda meduga ngasi gi department gi leiba oza singh su haninga leitan thaga serim di mahiroi singh su thaga pafung duk seri
1: ajumba magne ko gi tongan tongan ba talent na thala ba mafam mama aduma oirame haiza batare matang sida loshina bagi tan ja do blab luminar se hausik tabi krei naharo gi khonjol gi thauramda
2: Manipur University of Culture gi Department of Umanglai Haraubuda Pangthuk Saruba Talent Hanki Thoram.
1: Thoramaski da makta recording team da Saruk Nyajike Basing di Chaplina Maisnam, Devikto Akujam, Vanlal Thoibining Thausam, Thaudam Rosendro, Victoria Ngairangba.
2: Thoramaski da hanjaki bagaloinana ngasi gi damta di Naharul gi Khonjal Thoram Sandok Saba Matansi da Lusinjari. Tabiram liba punamapu amukahana kurumjari.
6: Naharul gi Khonjal Tabiri. Maka tabat thorum kangna chenil digir beleda tabu fang birega.

미오이 베기 분씨 토가이케야 하는 요음드나 짜민나바 분씨 공치니 아와바 사우닝바 비인드바 뿜나마 가우톡레시 아파바 누가이바 마디 사우컷바기 와클로나 망다 타알라가 누가이나 포타바시나 와클 학장 북딩게 토이바 오헬레시아이바 와파마시 탐제레가 하우직 누미당기 뿡따라 따키바기 루이니나 상하이 채널기 토럼 루이신제나바 matam niu silakli haying inga gi kun mari ni panba jun tang mari lebak pok panu mitki ayup pung manga makhai ta ba matam da sangai channel gi thoram sanduk pa hau chekani sanduk chaka duri ba megahertz cha mahum dasmik mangani ngasi gi damak tadi tabiram lebi singi mafam dagi kaina nabaya thang ni jari pinabirasi jai hind.